아자그니 콜그릭토코 실롱오 마니아니오 메갈라야 소르카리 감나 에포인먼코 온나가하 쿠르바 메갈라야 아도코 옹앗카파 창콜라 치쳇카파 내셔널 게임스오 브론즈 메달코 만네 아독나라송코라 바하 아루 야 폴리시오 원스 칸가파 베네피시리 용에 야 블시오 캄코 만첸가파바 옹아하 Appointment letter ko Chief Minister Pa Conrad K. Sangmani Zakchi Ondangaha, Jian Adokni Sports Minister Violet Miki Shilaba Dongpaha. Yan nakaba cholang ko onaniyara kalsusaani abao chadamberang ko na medakna didiani aro blak tapatani onggen ene pa sangma tomaniyo aganangaha. Ya policy ni ngo kalsusaani abao chusokoba chadamberang na kamkon gen, unigaman chadamberang ko kalsusaani na gisiko nang tokchi na ba uwa didiani ko onangaha.